0: 열어봤을 테디.
1: 너무야 이만 김에 버렸어.
0: 캐디에.
1: 캐디에 매?
0: 에웨이 수스모드 게제단 비리 우유트모드 비.
1: 알라 알라. 난 도이마드 미치.
0: 도이마스온 토비. 메님 펜제레는 눈인데이디 춘크.
1: 김 빌리르 네 다르드 바.
0: 네 다르드 오루작. 텍 다르드 비니 우유트마막.
1: 하?
0: 기득 불이임 슈 여라마즈. 역사 부 게제데 우유트마즈 베니.
1: 비도레 이만. 에스케레 칼칸 사랄라 오트루.
0: 우이쿠수스 칼듬. 다 비익 사랄 모 올루.
1: 박야. 자발리 캐디이 ondan önce bulmak lazım.
0: 피시, 내데신? 세신 kesildi. Benim uykumu bölünce işim bitti, değil mi? Bulacağım seni.
1: 캐디시, neredesin? Seni Eymen'den önce bulmam lazım. Eğer o bulursa seni buradan gönderir. Hadi, çık ortaya.
0: Aa, bunun altında kim var?